0: 아무나 라마바 레드다오
1: 라디오 말레이시아 리망 FM
2: 안자 두아 탈루 안눈 발아무요
3: 아팟 리마 아남 마라팟 나무요 나마 다담
4: 리망 FM 안자 04.25 MHz 레드다오